0: 무섭게 너도 안 나도 무섭게 되었어.
1: 와이 와이 와이 와이
0: 왜 나도 대만이 대만이 대만이 대만이
2: Passa le charité.
0: Et bien des amants du feu.
2: Passa le charité.